0: 지지와 우대 우대 아 지지와 내 누대 누대 아 지지와 우대 우대 아 지지와
1: Kim and Lexi on 93.9 Virgin Radio.